0: 비
1: 꽉꽉 개로로로로 운다 운다 하.
2: 오, 비진다나.
3: 헌터다.
4: 너만 어제 어사마다요.
2: 나이니시오제.
3: 건버리 웃기고.
4: 아까 그날때 멍그쳤다요.
1: 개끼개꼬 개꼬 갖고 꽉꽉꽉.
4: 아 sorry.
1: 개끼개꼬 개꼬 개꼬 부부 구구죠.
2: 어?